0: 빵.
1: 너라, 너라 잘 나가.
0: 오빠 백궁.
1: 꿀로 받친 유보니까 궁안이 뿐 그래스.
0: 그래서 오빠.
1: 뿐 사사해. 그래싱 뿐 뭐든 깡갱 깡갱.
0: 아름 뭐 오빠 백궁. 오빠로 뭉수 싱나나꼬.
1: 뭐든 된. 자리니깐 가랭갈리 페트로. 사니끼네 블론조 뜬도꼬. 뜬와룽 너뻐 미니마르끝 쩍갑 낭기 그리스 뭐든 싹 낭기 주잇
0: 백궁 구위 진능이 GRES 디보초 그리스 마야르마니 코 그부토완 쭈꿉 구나 아키 해피 깡구 녀켄 QR굿 무리 프로세스 트랜삭시 다디 깜빵 cepet lan aman.
1: Walah, dados titik keris pusaka giten.
0: Dudu bagung.
1: Walah, gipun, nek ngaten kula ngambil artane den. Ajeng kula nggih nebus gaden.
0: Ora genah.